친숙한 그러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과, 뭐 배, 감 같은 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게 무화과에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저주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이 종말 때에는 그 설명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일반 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속에 꽃이 자랍니다. 열매 속에. 다시 말하면 이게 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라는 그 뜻이 꽃이 보이지 않는 열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가 한 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무화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농부가 말 그대로 여름 내내 이 무화과를 잘 나무를 돌봐야 합니다. 때로는 병충해를 막고 가지도 잘라내야 되고 이건 열매는 제때 따야 하는, 말 그대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저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끊임없는 돌봄과 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역시도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 너는 여기에 좋은 무화과인가? 아니면 나쁜 무화과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유다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늘 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벨론 1차 포로 때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 포로로 끌려간다,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 집도 잃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셔요. 바벨론으로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형편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자, 조금 전에 우리 1절을 읽었는데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여기에 여고냐 왕 그리고 또 여기에 고관들 목공들 철공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기술자들을 오늘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바벨론은요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나라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힘을 그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옮긴 후에. 자,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말합니다. 자, 사람의 눈에는 이게 바벨론이 끌고 간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요. 하나님께서 옮겼다. 그들을 옮기신 사건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바벨론은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 행한 거잖아. 바벨론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에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자기 백성을 옮기셨을까요? 자,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여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있잖아요. 이걸 누리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만나 없으면 굶어 죽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 죽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농사가 잘 됩니다. 창고가 가득 찹니다. 군대도 강해지고 나라도 안정이 찼습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삶이 평안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해졌어요.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없애버립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대가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의지했던 걸 하나님이 흔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다 빼앗아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묻기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막으려고 한다. 네가 그거 붙들다가는 나를 놓칠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때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되어서도 안 되고 직장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요. 자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이거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요 하루아침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농부가요 끊임없이 돌보고 또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도도 처음부터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낮추셔요.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훈련시킵니다.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혹시 여러분 있나요?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졌습니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때로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무화과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잘 돌볼 것이라. 이 말씀은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다 잃은 거잖아요. 집도 잃고 가정들도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말 그대로 나라도 잃어버린 왕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 사람 보기에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돌볼 것이라. 내가 너희를 잘 돌볼 것이다.

보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을 보잖아요. 지금의 형편.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물, 흐르는 눈물을 봐요. 그렇잖아요. 현재 눈물. 그러나 그 눈물 뒤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 뒤에 때로는 준비하신 회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는 때로는 문이 닫힌 게 보여요. 뭐 딱 막혔어요. 뭐.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여러분 그들을 끌고 그들이 옮겨진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 사건도 보았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왕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때로는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포로였지만 어떻게요? 마지막에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세우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농부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셨는데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보잖아요. 자, 병든 거 가지 뭐 잘라내고 벌레 잡고 거름도 주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굉장히 잘 돌봅니다. 그 과정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이별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막 상처받기도 하고 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건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와 같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무를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잘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자,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좋은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죄에서 하나님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오늘 그 당시에 백성 유다 백성들은 우리처럼 예배도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근데 겉모습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오늘 여기에 예배는 다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계속 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음성이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가까이 오라.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기도로 승부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목적지를 안내합니다. 현재 내 위치가 틀리면 좋은 길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대화인데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몇 장 정도 뭐 분량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딱 깨닫게 되고 이걸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권사님은 진짜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자,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진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그저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도 성전에 오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숙제가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감격적인 그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자 사람들이 아이 권사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네요. 예. 진짜 진심으로 가까이 가니 표정도 달라지고 예. 그리고 그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두 광주리의

0: 담긴 무화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무화과인가? 여러분, 좋은 무화과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앞에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무화과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날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계속 더 하나님 사랑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우리 친구들의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게 되는 내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겠지만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던 그 열정으로 이 학기도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Now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Now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지금 들었던 찬양은 영어 제목의 찬양이네요. 우리 친구들, Now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1: 전도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0: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Now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첫 곡 Now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할게요. 273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교사인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협회 Now 찬양 너무 좋습니다. 와, 사연을 들어보니 2739번 청취자께서는 영화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영화부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2살, 3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아직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어색한 영화부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느라 우리 2739번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성경학교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과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배우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을 보냈지요. 정말 잘했어요.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나우는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 섬김의 사람 바나바, 나눔의 사람 다비다, 복음을 전한 안드레.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만나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나우, 바로 그 즉시 변화된답니다. 새롭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나요? 저도 찬양 속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Now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N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우 찬양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바로 지금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어린이 CCM 찬양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있는 대체 휴일도 의미있게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사케오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안팎에 교회 바깥 교회 안 안팎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 믿음을 감격스럽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러다가 그 안팎의 환난 때문에 그 믿음 버리고 힘겨워서 두려워서 그 이전의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건 성도들이었어요. 남은 성도들. 그 많이 떨어져 나가고 떠내려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빠져버린 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삶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그 성도들이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자. 떠내려가지 말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말자. 조심하자. 자칫하면 떨어지고 자칫하면 떠내려가고 자칫하면 완고하고 악한 마음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 우리 조심하자. 그렇게 당부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 나라를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의 상을 바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진 자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자.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진 자다.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여전히

아무런 염려 없이 저 유대사회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냥 평소의 모습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 때문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왜 변할까요? 뭐가 변합니까? 무엇이 변할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아무리 심오한 교리를 배우고 또 배우고 외우고 또 배워도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익힌 신앙의 여러 가지 지식이 우리 신앙의 삶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변할까요? 그 변화는 단연코 좀 잘 쫓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변화는 단연코 소망의 변화입니다. 바라는 것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있어서 변화된 것, 그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제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 오늘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 믿음 없는 삶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것 찾지 않고 그런 것 바라지 않고 더 고상하고 더 신령했던 것만을 찾아야 한다? 그런 것만 찾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입을 것 필요해요. 예수 믿어도 먹을 것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거 다 주실 것이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변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소망이 변한다는 것. 소망이 변한다는 건 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 예수 막 믿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께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내 삶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주권이 바뀐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정해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따라서 정해집니다. 저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삼아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기서 인생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11장 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보셨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막 믿으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된다. reality, 실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 실상을 reality라고. 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생활하면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믿는 자가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문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흔히 교회들이 하는 말, 교회에서 말하기를 물질을 구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물질을 구하는 것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 육신의 안전과 안락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일신이 잘 되고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따위의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야 한다,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흔히 쉽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믿음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만 부자가 되고 불신자들만 이 땅에서 높아지고 저 불신자들이 그들의 돈과 권력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아무것도, 저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믿는 자를,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그 물질, 권력, 안락, 쾌락 같은 모든 것들은 전부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결국 그 삶을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런 건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나약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타락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소망이 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건 마치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아가야만 하는 삶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소망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내 신앙의 인생이 나아갈 삶의 목적지입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믿는 모든 생활들을 흉내내요. 그러면서 바라고 구하는 건 여전히 욕망을 따라 구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 같은 거,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주신다고, 내게 안 채워주신다고, 나는 부자되게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구하다가 자칫 어떻게 우연히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부유함 가지고 마음껏 죄지음에 살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 이건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아갈 바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영혼의 닻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흔들어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배가 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곳.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바라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살아가는 그 주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토록 영구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요. 그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 주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내가 받게 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겠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믿는 자들에게 영구한 소유를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삶의 방향을 딱 정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의 방향, 그 삶으로 내 길을 정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부어주실, 내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이 길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정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 비록 약하고 나 비록 실수하지만 주님 반드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거기까지, 그날까지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우리의 기대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나라의 상을 이 땅에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여정을 다 끝내실 때 주를 믿고 여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의 상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그날까지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정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길을 정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따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구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삶의 방향이 결정되겠지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세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하도록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 세상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그 필요를 따라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안락하기를 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만약 그와 같이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더 누리기 위해, 세상을 더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안락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안락한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는 열심히 세상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나는 열심히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가 세상에 빠질 테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시는 그 나라를 소망할 때, 그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래서 거기 갈 때까지, 거기 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 그 주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니 때로 내게 필요한 것이 생겨요.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겠다. 하나님, 이 사업장 가운데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걸어갈 때 때로 물질이 필요하고 그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니 때로는 힘과 권세도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내게 건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내게 힘 주시기를, 내게 권세를 더해 주시기를, 내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도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테니까요. 그건 우리 주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그의 바라고 기대하여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내 소원과 우리 주님의 소원이 하나가 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여전히 그 방향으로 그 소망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그것들 가지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갈 때까지 성도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그 나라 이루시도록 내 삶에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ality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상은 실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 sure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확신. 원어적 의미가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더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눈에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확실히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이 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0: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 따위가 그리고 저 대적자들 따위가 저 반대자들 따위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지금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겠는지, 칭찬하시겠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야죠, 내 믿음을. 그리고 걸어가야죠,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답니다. 인정을 받았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재판하는데 증거를 내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삶의 길, 그 길의 첫 번째 관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곳, 그 나라, 그 나라를 내 삶에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아가는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서 그 방향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그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 따라서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자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언행심사가 다 틀려져요. 그 방향을 딱 정하고 나니까 다 달라졌어요. 그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께서 내 이 삶의 길을, 내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면 오늘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 영원한 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밤을 보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환자 침대 옆에 놓인 보호자 의자는 생각보다 작고 밤새 편하게 몸을 눕힐 자리도 마땅하지 않죠. 새벽에 간호사가 다녀가고 아침이 되면 체온을 확인하고 검사 시간이 몇 시인지 다시 물어봅니다. 환자에게 아침밥은 잘 들어가는지 살피면서 정작 내 밥은 언제 먹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누군가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약 먹을 시간,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찬송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프면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환자의 상태를 묻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통증은 좀 줄었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잘 묻지 않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밥은 먹었어요? 괜찮아요. 보호자도 사실은 환자만큼이나 하루가 길 수 있습니다. 밤새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놓칠까 긴장하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환자 앞에서는 되도록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챙겨야 하나 싶은 마음이 스쳐갈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한 자기 자신이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친 마음은 꼭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곁에 있고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도 조금 가라앉히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고 그래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찬송을 듣다가 간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검사를 따라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계속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걱정도, 피곤해서 예민해진 마음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보호자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역할 뒤에 숨어 있던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족의 병원 일을 걱정하며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병실이나 병원 복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의 무게까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의 곁에 있을 때.

병원에서는 하루가 시간표처럼 흘러갑니다. 약 먹을 시간, 검사 받을 시간, 회진 시간, 식사 시간이 계속 이어지죠. 그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보호자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서야 오늘 나는 어땠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도 좋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고, 걱정되는 것은 걱정된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안에도 있으니까요. 치료가 언제 끝날지, 다음 주에는 병원을 나설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그 결과를 바로 바꾸어 놓는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할 뒤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으시면서 오늘도 교회로 가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맡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오로지 자기 중심

심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 체험들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들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하게 되는, 차라리 은사가 없을 때는 모르는데 은사가 생기면서 더 교만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겸손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마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바로 직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만하고 위세를 떠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에 미국의 유선 케이블 TV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지방 유선 방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마침내 거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죠. 여느 사람 같으면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쓰고 즐기자 할 텐데, 이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부를 안겨주셨나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엄청난 부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 센터를 세워서 많은 또 신앙적인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앞으로 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들을 길러내자.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게 된.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인생의 전반전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는 때라면 이제 잠시 쉬어가는 하프타임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사용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아니냐? 받은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에게 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42장에 오기까지 그 중심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50장까지도 사실은 요셉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카메라는 요셉 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이 요셉 한 사람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일 한 장 한 장씩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사실은 주일이 끝나고 나면 고민이 딱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42장을 펴놓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뭘까 생각하는 중에 깨달아졌던 것은, 아, 요셉이 중심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요셉이 중심 같지만 요셉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찍 꿈을 꾸게 하셨고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기초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곤경을 통해서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말은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와서 이제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과 헤어진 지가 13년, 그리고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20년. 그리고 지금 형들과 마주한 때가 바로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겠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흉년이 시작되면서 먹을 것이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의 일가족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을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 사러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가서 너희들이 곡식 사와야 우리가 먹고 살고 죽지 않을 것 아니냐. 가만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의 형들을 보시면 그 20년 긴 세월 동안 이 형들에게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의했고 여전히 과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신앙은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곤경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지금까지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곤경을 허락하시고 자신들의 문제 앞에 정면으로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낍니다. 꼭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사업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무슨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분들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들도 계셨고 내놓으라고는 지위와 학벌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나 위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파산되고 어할 데 없는 처지가 되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서 인생의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울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환난, 고난, 곤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불행이, 재난이, 슬픔이고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조건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세상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갖추어져 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그냥 저 뒷전으로 여기고 늘 오로지 세상 것으로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갖추어져 가고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이들은 죄 짓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야곱의 일가족을 나중에 애굽에 보내셨던 것은 애굽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만들어가는데 그 1차적으로 만들어드릴 사람 바로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

그걸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찍 요셉을 보내셨고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면서 흉년이라는 이 곤경한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직면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 하여금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기초가 되도록 만드시니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적당한 고난, 적당한 눈물, 적당한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 떠나면 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의 이 아들들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번 여기에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들이 혹시 정탐꾼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성경의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은 오늘 잘 됐다. 이 형들이 20년 전에 나를 골탕 먹이더니만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때에 요셉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요셉은 인간적인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의 의미를 그는 그때부터 헤아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재차 형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온 거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이력을 술술 불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로 마지막 아들은 마지막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막내가 집에 있습니다 하는 건 이야기해도 아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굳이 자기들의 과거의 아픈 상처인데 굳이 이 사람 앞에서 애굽의 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우리는 가난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막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을 다 가둬놓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의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3일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는 너희들이 다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가서 다음에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 내가 알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셉의 그 형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주고받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그들이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 20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만 이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노라. 20년 전에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에게 그렇게 악행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돌려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지나간 죄를 뉘우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우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도록.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춰놓고는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악을 감춰놓고 하나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서 비록 2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의 삶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금요일 오후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주중에는 쭉 묵상을 해오다가 금요일 오후 되면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앞부분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이 대지를 설교를 딱 쳐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형들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원고를 쓰려고 하는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함께 섬기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오셨습니다.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서울 근교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느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목사님에게 정말 제가 죄송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 제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게 돼서 옮기려고 할 때에 마지막 당회를 하면서 이분이 제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장로님 말씀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마치 꼭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그분은 이 집 소재를 만드는 특허를 낸 분이셨는데 자기가 낸 그 특허를 가지고 그 도시 근교에 집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놓으셨는지, 그래서 늘 그 부인 집사님이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원료 교제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 집에 몇 번이나 가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늘 그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음식 먹고 교제했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장로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자기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하나님은 여기 보내실 수도 있고 저기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은퇴하실 때 제가 설교로 인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그 교회를 가느니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거죠. 더합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래도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서 창원 한빛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셨느라고.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제가 무슨 사과를 받고 그 장로님을 용서해야 될 그런 뭐 입장도 아니고 뭐 그런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한 요 시점에 장로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까? 그것이 첫 번째 저의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이지만 생각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솔직히 20년 전 같으면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악한 분도 아니시고 말을 그냥 상스럽게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근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사님에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짐들을 털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게 전화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는 죄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들에게 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죠. 비난하죠. 없는 말도 누가 그러대? 아니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근거도 여러분 증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함부로 여과 없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평생 동안 그것이 마음에 고통으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뭐 내가 꼭 그렇다는 거냐 내가 그냥 들은 거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닌 늘 내가 영광받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걱정없고 내가 모든 문제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난 상관없고 난 그거 몰라. 오로지 내게만 잘해주시면 돼. 이런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니 그냥 앉아서 그냥 귀를 열어 듣고 있지만 머리는 우리의 마음은 딴 곳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너가 뭐 할 거 다 하잖아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기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안으로 가득 찼어. 말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은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의 내용들을 보면 오로지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덜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이들의 생애가 이대로 끝나도록 야곱의 그냥 열두 아들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지었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느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불현듯 여러 머릿속에 그것이 10년이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미숙하고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여러분 출발이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곤경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실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빛의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서 죽을 야곱의 그 아들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흉년이라는 곤경의 상황을 그들이 허락하셔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그 앞서 요셉을 보내셔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지금도 여전히 다루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저희들이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곤궁한 상황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11시 35분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썸머 스페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네, 오늘의 첫 곡 예람 월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길과 또 우리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낙심되고 계신가요? 절망 중에 계신가요?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열어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 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0: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 십계명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0: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0: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0: 제6은 살인하지 말라.
1: 제7은 가늠하지 말라.
0: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1: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0: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께 헛소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일기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구원의 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이 온 교회의 기도의 터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중고대 연합수련회 위에, 청년회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매일 시간 시간마다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섬기고 감사주고 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와 감정교회의 다음을 이어갈 건강한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선생님들, 임원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였던 재정을 아끼지 않고 주머니를 열어 필요를 채워주셨던 넉넉한 마음을 주신 분들, 또한 식당에서 차량으로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섬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은 8일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충분히 쉬며 재충전하게 하옵시고 하반기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기도하며 생각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120년 뒤의 후배들로부터 믿음의 존귀한 자로 기억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와 평안함 속에 무디어져만 가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이기심과 개인주의 속에 나만 있고 우리가 약해져가는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예배 옆자리가 이렇게 넓게 비어져 있는데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꿈을 꾸며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죄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서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뜻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 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곳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돕는 국내 협력교회와 기관들 위해 복음 증거의 분명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저들과 가족들의 삶을 평강으로 안이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 육신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근속들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평강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0: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1세기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약한 교회였는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어쩌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1세기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들의 연약하거나 이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속에서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까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왜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법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선명합니다. 그럼 어두운 데서 뭔가를 해도 사람들이 저게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어둠에 있을 때는 동일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런 행위를 하는가?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선명하게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세상 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 안에 그 빛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너 나나 똑같지 않느냐?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예수님의 새 본성이 들어와서 충돌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길을 행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하여금 짓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면 적과 동지를 알아야 싸우는 것이지 적이 누군지 악원이 누군지를 모르면 올바른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혹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좀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어떻게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일들을 할 수 있느냐. 11절은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도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나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싸워야 될지 그 대상을 모르고 형제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적은 선명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라든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통틀어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뭐 마귀, 뭐 악한 영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나 마귀를 대할 때 우리가 그 정체를 정확히 알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함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겠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그 전쟁은 항상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에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 악한 우리의 대적기 누구이냐? 큰 용이라 표현하고 있고 옛뱀이라 말합니다. 이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을 가리켜서 옛뱀, 마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귀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고발하는 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느냐? 성도들을 고발할 때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참소자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탄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 마귀, 뭐 옛뱀, 큰 용 다 같은 하나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에스겔 28장 12절이나 19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사실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이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보면 마귀의 모습을 하나,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라는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죠. 너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빛이 났는지 모든 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를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그 영적인 천사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이야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쓰어올고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니로다. 그는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지요. 마귀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싸웠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 존재인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먹으라더냐? 아니, 다 먹으라 안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도 버림받았으면서 사람을 향해서 그 욕심을 그 사람의 그 본능을 건드리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떨어뜨려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다가 마귀도 떨어지고 그 마귀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떨어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해서 그 인생들을 망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은 다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온 세상이 보이는 곳에 갑니다. 온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어. 그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뭐 하려고 십자가 짓느냐? 그냥 나에게 절 한번 해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것들을 언제 마귀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짓된 신앙을 심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바라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젊은 부부가 그의 마음속에 우리도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얼마를 숨겨두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바나바처럼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거짓말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 얼마나 거짓된 것을 부어 넣어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고 방학도 없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공격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바쁜 일을 주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절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마귀는 적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존재, 이 대적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더 정확하게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훨씬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 당하는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온 너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너를 섬기는 것은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 때문에, 네가 이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 너 인생이 잘될 거야, 너는 여기서 고개 한번 숙이면 잘될 거야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여기 한번 고개 숙인다는 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다른 것 앞에는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마귀가 주인이어서 그 벌 받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거기서 벌 받는 곳이죠. 그러면 지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옥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그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지옥문을 그 마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면 너 그러다가 죽어버리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정말 마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인데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 이 세대뿐 아니라 죽어 있는 저 죽음 이후에 있는 세대까지도 그 모든 권한은,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 것뿐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그 엄청난 죄와 그 엄청난 저주가 십자가 앞에 풀렸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며 우리를 고소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하든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귀가 고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그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 해방된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붙잡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7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운시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두렵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도 더 절망적인데요.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데요. 기도해도 더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홍해가 우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 홍해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신다면 그 홍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맡겨놓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수준에서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그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지금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제가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도 입혀주시고 주여 내 베풀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보다 승리하는 죄 백성도에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튀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탓하고 또 모든 것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쓴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악울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적들을 대항할 때마다, 이 약한 영들을 대항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달려주는 확신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

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들을 내려놓고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곳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며 그들이 주님이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염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감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12시 35분 경남 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0: 있지.
1: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상 기후다, 날씨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유독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계절이 너를
2: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12시 50분 경남 고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1: 험한 세상 지날 때 연속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세상은 내일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면 차가운 겨울 뒤에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손길이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듯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가장 안전한 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든든한 손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너 성결기회, 피아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셨는지요? 세상은 여전히 변덕스럽고 우리의 발걸음을 위태롭게 흔들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앞둔 주일 오후, 변함없는 그분의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수아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시대에 동일한 자유가 존재했을까요?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우리는 왜 주인이나 고용주의 인격에 관계없이 순종을 해야 할까요? 세상 어느 단체에서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지시는 없지요.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14시 경남 통영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노예와 같다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의 처지에 놓인 자신과 사회를 원망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현실에 두시는 건지 의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지금 겪고 있는 비참한 삶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과 희생의 본이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세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친절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나쁜 주인들도 섬깁니다. 주인의 인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섬김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꾼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죄인이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라고. 우리는 모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만약 완전한 자, 완벽한 자를 사용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돌을 던지기보다는 손에 쥐고 있던 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돌에 맞았던 아픔까지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돌을 던지기 전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손에 꼭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돌 던지는 거, 그렇게 의로운 척 하는 거, 결국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믿음의 위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장군 보디발의 몸종이 되었고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졸지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님들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그를 시기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들과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삶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었고요. 한 번도 누구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참는 방법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찬양 순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지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예이고 믿음의 보상이며 큰 복이지요. 절망과 한숨의 순간이 올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셨고 인내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의미죠.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세상을 향해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부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부르는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소식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랬지만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은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을 하고 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들과 함께 지내느냐 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들을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비유를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저 어딘지 모르게 갔다면은 당연히 양을 지키는 목자는 99마리는 집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목자의 일이다. 이기는 바로 이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러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 또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고 범죄했던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아버지는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는 큰아들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 집 나간 사람,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들을 찾고 찾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명백하게 오늘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우리가 사역을 따라가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교우들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한 것처럼 아홉 마리의 양은 두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갔다고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자가 결국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모든 날들이 복음 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더운 날에는 덥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날이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오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날이고, 추우면 추운 대로 복음 전해야 될 때이고,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데 복음 전할 때이란 말이에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든지 그 때를 복음 전하는 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되고 자기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하지 못할 때가 없는 거고 모든 때는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할 때든지 떨어질 때든지 회사가 잘 될 때든지 회사가 부도가 날 때든지 어느 때나 복음 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원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그런 가정인데도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가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있을 그때에 부적을 갖다 놔도 안 되고 밤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아무리도 안 되는데 그때 회사에 직원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저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말씀도 버리고 몇 년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부적을 넣어놓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지만은 그때 회사 직원한 사람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 말에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가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간증한 집사님을 아는 분이 오늘 왔더라고. 애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아시더라고. 장로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때도 복음 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때는 나는 안 갑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욕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전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전해도 안 됐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 말에 동해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또 자녀의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열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따라합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지금은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 그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그런 레위인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구절을 딱 띄워놔요. 구약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다가마리 잡아먹었겠어요? 내 어릴 때도 다가마리 못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에도 제사장들은 날마다 송아지 고기 묵고 날마다 양고기 묵고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데 신약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신약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나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마귀 이야기해. 야 마귀야 물어 사탄에. 야 마귀가 어떻고. 야 니 마귀 들었냐. 어떻게 마귀 자꾸 마귀가 너무 좋은 거야. 와 내 이름 자꾸 부르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고 저는 확실히 제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전도하고 전도했던 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복음으로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부모님 참 대단해요. 이야, 어떤 10년을 기도해. 3개월, 1개월만 달라붙으면 어지간한 사람 예수 다 믿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10년 동안이나 질질 거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10년을 끄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10년 동안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3개월만 한번 당신의 인생을 걸고 그 영혼을 위해서 행동을 해보십시오. 행동을. 전도는요. 전도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전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응답해 주지만은 너무나 더딜 수도 있고 행동을 해야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우리가 각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가부나움 가고 다 나사렛 가고 갈릴리 가고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은 이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전도했잖아요. 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고 전도했습니까? 복음은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았다니까. 그리고는 채찍질을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 말했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만나잖아요. 만납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가책으로 얘기해야 돼.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 구원을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채찍을 때리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만든 걸 합당한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때도 우리 엄마를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받게 해주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를 압니까? 내일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얻고 뛰어서 교회 가고, 엄마 예수합니다 굶어 죽을 거다, 나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 그래 금식하고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야 그 사람이 10년 동안 걸릴 게 1년 만에 끝나는 건데 왜 10년 동안 기다려요? 정말로 예수님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우리 부모가 예수 믿기를, 형제가 예수 믿기를 애를 쓰고 애를 써야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는 영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아무리 학문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런 것들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전도는 미련하잖아요. 애들이 와서 애를 전도하고 할머니가 세대 우리 교회 안 가보자 그러고 직장 동료가 사장님 우리 교회 안 갑시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삼정진에 올라가서 다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전부 다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식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어머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버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 또 전화하고 용돈도 가서 다 전달하고 아버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녀들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들이 한 번은 전화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하나님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앞으로 잘 생기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또 그래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가 전하고 사위가 전하고 아들이 전하고 딸이 전하고 손자가 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안 올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만 6개월만 해봐. 안 믿을 사람 있는가?

0: 오늘부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환경 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20년 넘게 환경 미화원으로 일한 캐나다의 시몽 파레프 파르가 쓴 쓰레기 환경 미화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매일 쓰레기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 나를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괴념치 않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현대 소비사회의 오점으로 표현하고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이 도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일, 그 가치를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고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게 될 겁니다. 한홍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오지은님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늘의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네, 오늘이 서머 스페셜로는 끝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할 텐데 서머 스페셜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죠? 4760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 전도를 위해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엄마는 등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합니다. 네, 4760님 사연인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되는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신앙 생활을. 근데 그때 형제님, 누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막 새 힘이 솟고

그랬는지 몰라요. 만일 어느새 이런 언어가 낯설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뭐 회복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에서도 멀리 떠나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에 가까이 하자고요. 지금 4760님 사연 보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 전도를 위해서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와 할렐루야, 오늘 엄마가 등록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아 맞아 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체험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세상에서 네, 그런 감동, 그런 감정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니까 엄마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이들의 어떤 권리?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4760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네, 축복합니다.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시고요. 믿음도 날로날로 커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4760님 신청곡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고요. 이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침 이슬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작을 뿐더러 양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두둑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는 비는 금세 눈에 띄죠.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 듯합니다. 소박하고 착한 이들의 작은 행실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쉬 외면 당하곤 하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가녀린 이슬방울이 빗줄기에 씨앗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소리엘의 성도여 다함께 찬양 함께 듣고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참 좋은 내 친구 정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니들이 게맛을 알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과 9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악을 행하냐? 선을 행하냐?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을 행하느냐? 행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이 먼데 출장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맡은 종이 주인이 가고 없으니까 자기가 대장인 거야. 아싸, 주인이 막 엄청 늦게 오니까 이거 다 맡기고 가겠네,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는데요. 얼만큼? 많이. 자, 그리고 좀 잘 몰라서, 잘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종도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는다. 얼만큼? 적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맞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맞을 짓 한 사람은 맞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알고도 뜻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범죄하면 율법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맞는다 안 맞는다? 많이 맞는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맞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맞는다. 얼만큼요? 많이 맞는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에 합당한 선을 행함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심판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따라 행해도 심판받는 것이죠. 율법과 더불어서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복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요즘에 아이들 국어책 이렇게 시험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 하나님의 능력이 돼.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복음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유익을 받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쫙 나열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네. 읽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아, 내가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좋다고 하더라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꼭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꼭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맨날 설명해도, 나는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좋다고 생각할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 심판 안 받으려면 이 복음이 있어야 돼.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 않으셨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고 없고 없고 없나니 없나니 없나니 없도다. 얼마나 선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10, 11, 12 석절에 없다 없다 없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합격입니다. 양심에 비추든 똑똑하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존재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복음이 필요했다. 이것이 복음의 거의 절반을 해당하는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뭐가 있냐면 통곡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이 생기는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니까 회개의 통곡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너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구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풍성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기쁨도 있고 통곡도 함께 수환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신앙생활에 암흑기를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그게 또 왜 그러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냐면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네. 이런 교만함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분명히 그때도 저는 의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나는 의인이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면목이 없잖아요. 의인이랍시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고 봤더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예. 네.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제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또 살았던 것이 죄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골라하면서 했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여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교만하고 교만하게 되니까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대접해 주셨다. 이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 받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 잃어버리면 심판받아야 하고 죄인인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채권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구하면 주신댔잖아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봉사했는데 장로가 안 된단 말이야? 권사가 안 된단 말이야?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렇게 삐지고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물론 이런 분들은 없으시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였으며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감사가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늘어가느냐? 쓸데없는 요구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 못한 사람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없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흠집이 있는 존재, 거룩하지 못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사러 과일 가게에 가서 찍히고 흠집 난 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찍혔다, 이거는 빼놔라. 곪은 거 사요? 고를 수 있는 건 그런 거 안 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곪아 터진 흠집 난 거 사람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흠집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를 자랑하는 찬송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찬송의 제목거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잘 섬기니까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흠집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겉모습만 전문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은혜 내놓이소, 당연히 줄 것 줘야지, 꼭 하나님 앞에 빚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식당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야, 오늘 점심 안 드실란가 보네. 더워서 여러분들 입만 없다고 밥 안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 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이제 솔직하게 교회에서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먹어요? 아니면 야 오늘은 고기가 왜 이리 적냐? 야,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나올 때, 아, 권사님 밥 잘 먹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밥 먹을 때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내 설교했으니까 밥 줘야지. 아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감사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연히 내가 먹을 것 먹는다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먹을 것 먹는다. 야, 교회 왔으니까 밥 줘. 교회가 밥 줘야지. 밥도 안 주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막 감사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야 반찬이 이게 뭐고 이러면서 젓가락으로 국 칙칙칙 이러다가 그냥 왜? 왜? 아 이거 주

교회가 밥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야, 교회가 이렇게 나를 섬기고 나에게 이렇게 밥을 주시는 거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점점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뭐 반찬하다고 권사님들이 실수를 해가 반찬이 김치 하나 나왔지만 주님 나는 김치 하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김치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김치 하나만 주노? 이게 아니라 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이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인들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기에 그 신앙의 척도가 있다 이야기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제 좋은 선물 사줬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 사업이 너무 잘 돼.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오고 간다. 이러면 이거는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왔다 갔다. 이거는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또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과 모든 것이 있는데 아들과 모든 것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느냐? 아들 받은 거는, 아들로 인해서 구원 받은 거는 저 뒤에 있고 당장 오늘 우리가 점심에 무슨 밥을 먹어야 할지,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내일 주식은 오를지, 내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 아들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악세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횟집 가면 회가 나오고 주변에 이렇게 반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키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가 중요한 거예요? 스키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가 중요한 거예요. 스키다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회를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회를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데 야 너네는 왜 회가 아니라 스키다시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 아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악세사리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세사리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살아가니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아가고 내가 죄인이요 자격 없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감사합니다. 혹시 내 삶에 뭘 해도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요, 구원의 감격이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으십니까? 죄송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세사리에 관심 갖고 채권자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참맛을 맛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맛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구원의 맛이 무엇인지 나누어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힘든 현실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찬송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중간 그 기간을 350년으로 봅니다. 그 35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채 완전히 혼합 종교와 기복주의 사상에 깊이 쩔어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인간 왕은 없어요.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이 없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이들은 나라도 없었어요. 민족이라고 불리워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히브루라고 불려지는 노예 족속이었어요.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 큰 수많은 인구를 이루고 있는 한 민족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나라도 없이 그저 노예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되고 나라가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은 형성을 했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사람 왕은 없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더니 그 다음 후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았던 사사시대의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집과 그 집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미가가 훔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어머니가 부자면 미가도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머니가 부자면 미가도 부자인 거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것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개를 훔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이것을 훔쳐간 줄 모르고 이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주 표독스러운 독설을 막 쏟아내면서 이 도둑질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요?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표독스럽고 독설과 그리고 그 모든 저주가 혹시 나에게 진짜 임하면 어떻게 되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훔쳐갔던 은 1100개를 도로 어머니 앞에 가지고 와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훔쳐갔습니다. 다시 내놓습니다 하고 어머니 그걸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다면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한 대 쥐어 박아야죠. 몽둥이를 가져다가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혼을 내야죠. 용서를 하더라도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주고 난 후에 용서를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타낸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쏟아부은 이 저주가 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까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아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전혀 혼도 내지 않은 채 그냥 축복만 쏟아부은 거예요. 왜? 자기가 쏟아부은 저주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돌려드린 그 은을 나야 이거 못 받겠다 네가 가져라 그러고 아들한테 또 도로 주는데 아들도 못 받겠습니다 그러고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중에 은 200개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의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그 신상을 모시게 했어요. 우상을 모시게 한 거죠. 자, 그럼 미가는 봅시다. 이 미가도 어머니가 쏟아부은 그 저주가 혹시 나한테 임할까 이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가 한 짓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일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신당에다가 모셔놓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집안신으로 섬기는 그 신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이지, 드라빔.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도 이 드라빔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빔을 갖다가 또 자기 그 신당에다가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됐는데 이 레위인 보고 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없겠느냐 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오늘 이 비가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가정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복주의 신앙 혹은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혼합주의나 기복주의는 한 가지입니다. 혼합주의는요, 하나님도 믿어요. 부처도 믿어요. 마음에도 믿어요. 온갖 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들이 주는 복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는 내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내가 잘 섬겨서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의 근간이 뭐냐?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나는 어떤 신앙의 양심도 다 버릴 수가 있어. 내가 믿고 있던 신을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혼합주의의 기복주의 신앙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는 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저 여러분 복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난 그 복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왜 믿는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잘못 믿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유명한 무당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운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대요. 근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이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신앙의 양심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에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도 잘 안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아 내가 이거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지나 그때부터 다시 헌금 생활 시작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배생활 잘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막 온갖 이상한 일을 막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그 돌아온 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내가 왕권도 더 강화시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가장 큰 첫 번째 과업으로 여겨서 그 일을 성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갖다 소 달구지에다가 모셔가지고 오다가 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덜컹하니까 법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느라고 웃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법궤에 네 개의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 채를 깨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인데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그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셔오던 법궤를 오베드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옮겨가요. 그리고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율법에 명시된 방법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법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회개하죠. 아, 그동안에 내가 너무 열심히만 앞섰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복받을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그거를 내가 알아볼 생각을 안 했구나. 그걸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잘 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셔올 때는 법궤를 제대로 모시고 온 거죠.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정 너무 귀하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는 모셔와야 그것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은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물들기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인터넷과 SNS 또 유튜브 그리고 AI하고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움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막 바로바로 답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성향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찾아서 한번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 핸드폰 안에 혹은 컴퓨터 안에 있는 AI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성향에 따르는 콘텐츠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관심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성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향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나의 성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편향성을 갖게 되어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찾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리고 바뀌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때의 말씀, 그때의 진리가 지금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될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창규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창규 목사님, 그 상남교회 담임 목사 노릇보다 내가 더 좋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 우리 집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상남교회 목사 말고 우리 집의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우리 집의 목사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강남에 타워 팰리스 하나 사드릴게.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뭐예요? 내가 차도 바꿔줄게. 벤틀리로. 통장에 얼마 있어요? 내가 오늘 당장에 당신 통장에다가 100억 쏴줄게. 그게 당신 상남교회 담임 목사 그만두고 나의 목사가 되어주시오. 미가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이 레위인에게 그걸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1년 동안 은 10개를 줄게. 매년 새 옷도 한 벌 사줄게. 식량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집 좋잖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부자가 이창규 목사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레위인은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 집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창규 목사가 상남교회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그 집에 가서 예? 타워 팰리스에서 살면서 벤틀리 몰고 다니면서 통장에 100억 딱 찍혀있는 거 날마다 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내가 상남교회 백날 섬겨봐야 여기 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나를 대우해주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서 즐거워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의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고 이 레위인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제사장 됩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사시대가 이런 형편이었었다는 것을 이 미가의 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복주의적인 이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 신앙.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도 얻었고요. 구원도 받았어요.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받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이미 우린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뭘 자랑할 거예요? 뭘 더 하나님께 요구를 할 거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은 은혜

0: 해주세요. 아멘.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나는 건강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건강을 안 주셔. 그래도 나는 감사해야 돼. 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우겠어요? 그저 감사해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생업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렸고요. 그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것은 우리가 덤으로 얻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십자가예요. 본질은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얻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거 갖고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시면 다른 것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굶어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만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거 감사해야죠. 덤으로 얻은 것들은요. 또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귀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흘려보낼 줄은 몰라요. 오로지 움켜쥐려고만 하죠. 오직 내 안에만 가두어두려고만 하죠.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복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오히려 그 100억이 나를 더 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억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물질의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이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은 전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269-9800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조에나입니다. 호텔에 가면 모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관계의 마스터 키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키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문을 여는 데에는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마스터 키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믿음과 지혜가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연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노 연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양자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바리톤 김민성의 음성으로 믿음죄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테너 조용갑의 목소리로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존노와 김신혜의 음성으로 축복하노라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마스터키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문제들, 죄 문제, 많은 아픔들, 그런 자물쇠를 열 수 있죠.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물쇠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병과 물질, 미래에 대한 불안의 자물쇠를 또 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삶의 문들을 열어내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스터키를 그냥 갖고 지니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각자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솔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주님 난 자유롭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노인팅의 노래로 예수님만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오랜 질병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한순간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지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폴 발루시의 목소리로 Peace on Earth, 지구 평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I just want to praise you. 킹즈웨이 뮤직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들어보시죠.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오카리나 연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읽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이야기이기에 그저 주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종이로 쓰임받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밝은 미소로 전하는 기쁨의 서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예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에 담긴 용서 빙수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름철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최애 음식이 팥빙수입니다. 저는 여름철 빙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겨울 장독대에 얼어있는 얼음과 또 초가집 처마에 달린 고드름을 깨어가지고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오독오독 깨어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팥빙수만큼이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를 다룬 문학 작품들은 꽤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레미제라블, 베니스의 상인, 죄와불, 순전한 기독교 등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불을 보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지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여주인공 쇼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현하면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은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뭐 고백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그 순간에 죄는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여주인공이 포시 아닙니까? 여잔데 남장을 하고 변호사로 법정에 서는데요, 그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비는 빛처럼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고 자비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직접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서 용서는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입니까? 용서에 관한 모든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뛰어넘는 최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용서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국가로서 출발 시점을 찾는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시점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게 하신 뒤에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 넘실대던 바다가 갑자기 둘로 나누어지고 자신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자신들의 대적들은 그 바다에 그대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행군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지난 지 불과 2, 3일 뒤에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가는 길이 험하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원망에 원망을, 짜증에 짜증을, 불평에 불평을, 그리고 그것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를 홍해 사건 이후 불과 3일째

되는 날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향한 그 행군에 불과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짜증, 온갖 불신적인 행위를 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 그리고 그 앞서 가보면 애굽에서 열 가지의 그 놀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불편함에서 조금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을 그들이 잊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길을 가면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옆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길 가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하고 고기를 요구하며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처럼 야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를 그냥 마음껏, 사실 그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었기 때문에 무슨 노예가 고기를 마음껏 먹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과거를 미화시켜서 그때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때가 좋았다면서 이 박한 만나가 쪼가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막에 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그 역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짜증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길이 험하다고. 광야길이 험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 길이 무슨 아스팔트 도로입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 뭐 산책로에 가면 맨발로 걸으라고 길을 잘 닦아놓아서 그렇게 맨발로 걸어도 괜찮은 그런 길이지만 사막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 그 길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온갖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신을 다 품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잦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사건건 불평, 원망, 짜증, 불신을 드러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쇠약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반항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과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세라 아론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외롭게 머물려 하는 그런 징벌을 받았고, 아론은 그 즉각 회개함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그들의 손자리가 그대로 푹 꺼지면서 난데없는 지진이 나서 땅이 그대로 삼켜버리는, 땅 입을 쫙 열었다 그대로 삼키고는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250명의 족장들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난데 나임내하고 내세우는 것 정말 그런 것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여러분, 제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신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광교회가 이만큼 된 것이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즉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는 그때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지 제가 두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라고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일,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세 번째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내려온 시간이 조금 더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 앞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 놀란 역사를 경험했는데 모세가 없는 모세의 부재의 틈을 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아론도 참 어리석지요. 백성들의 겁박이 두려워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소말돼지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신이라며 자기 위에 올려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그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짐승 모양보다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의 피조물보다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깎아 맞는 것보다 못하게 그렇게 여기는 이 백성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네 번째 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한 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범한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을 멸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 가나안 복지라, 복된 땅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는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정탐꾼들이 보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을 삼켜버린 그런 일들하고 연상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면 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쫙 열어서 이 백성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땅,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다른 그런 도전하는 말을 이 정탐꾼들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아이고 죽었다, 저 땅 가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거역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행동합니까? 저 모세는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당장 컴백 이집트 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생난리를 부린 것이 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셔서 건져내셨건만 그것을 무위로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망발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도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백성들은 싸늘하게 돌아서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돌아서는 그들, 돌아선 그들의 뒷모습을 하나님은 붙잡으셨던 것이지. 너희들이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지. 그래 안녕 사요나라 굿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선 그들을 끝내 붙잡으시면서 그 광야길을 함께 걸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다섯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이제 모압에 왔는데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지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하라면서 막 단을 여러 개 쌓아서는 백성을 위한 저주의 작업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 저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민계를 한번 써보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남자들, 저 사람들 그냥 혹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계를 쓰라고 했고 발락 왕은 그 말을 듣고 이 모압 여인들을 꾸며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백이면 백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상 숭배 잔치에 들락거리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들의 자녀 세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 제2세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음란을 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는데요. 그 전염병 초두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범죄하는 한 사람을 죽인 그 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여섯 번째 죄는 므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므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 모습 때문에 흔들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꾹꾹 참아왔는데 또다시 므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 불평, 짜증, 온갖 불신을 늘어놓는 이 백성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그냥 신경질적으로 그냥 두 번 확확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도 범죄하고 범죄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범죄한 기록들이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2세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용서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모범생으로 잘 살았을까요? 역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온갖 우상과 음행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무너무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삶이 섞이면서 그래서 그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맙니다. 이들을 없애서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더 더럽히고 더 오염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척결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땅에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가 몰록신이라고 했는데 이 몰록이 끔찍한 신입니다. 어떤 신인가 하면 몰록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이런 끔찍한 일을 몰록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는 어떤 종교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신전에서 성창이라고 해서 창기들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진작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거룩한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잖아,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귀뚱으로 서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왕조시대 가서 어떤 왕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권고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그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이 넘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죽도록 모진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부득부득 고집스럽게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포로살이가 되는 끔찍한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오늘 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과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로 얼룩진 지난 역사,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범죄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그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 넘긴 거 드시면 큰 탈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가 되는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 47절, 48절에서는 그는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끊임없는 범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람. 뒤로 돌아선 그들을 뒤에서 품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이 저 멀리 떠나서 고통스럽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용서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의 복역 생활을 한 남자가 이제 드디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마을 입구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묶어놔 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기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당신과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기차가 드디어 고향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런 창밖을 차마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쪽 가면 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거기 참나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를 대신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승객이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 손수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나무 가득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런 내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71년 10월 뉴욕포스트 칼럼에 실렸고 그 뒤에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실렸고 1973년 토니 올란도 앤 돈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오크 트리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팝송으로 불렀고요.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옐로우 리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지요. 품어주는 사랑도 있고 베푸는 사랑도 있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저 하늘에 걸려있는 옐로우 리본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그 붉은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샘솟듯 일어나고 돈에 대한 욕심들이 나고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죄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0: 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라벤스비르크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 베치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 일이 쿠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뮌헨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쿠리가 갇혀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고문당하다가 죽어가던 언니 베치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인들이 벌거벗은 채로 가서실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떠오르고 그냥 아우성 소리, 고함치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들 그 끔찍한 장면들이 그냥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몸과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겠지.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코리에게도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코리 텐 붐은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기억, 죽어가던 언니의 모습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코리 텐 붐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냥 그의 손끝으로부터 온몸에 뜨겁게 전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나의 시원함이 그 사람의 시원함이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시원해 하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로 여러분을 시원하게 그 사람을 시원하게 무엇보다 주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용서의 그 시원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백원진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떤지, 학력이 어떤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 마음

네, 강찬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원에이싱어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사람이 기억하거나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시편 23편

네, 클래식 콰이어의 내 평생 살아온 길, 김명식 한정실의 시편 23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도 아시고, 내가 드린 기도도 아시고, 내가 감당했던 수고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애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요. 말씀 듣기를 원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고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레거시 쿼테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아름의 찬양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테너 조정기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와중에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얻은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최후해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거의 펜로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복된 삶을 누리며 궁극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세상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시온까지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고단하지만 또한 즐거운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함께 은혜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어느 가정에나 한 번은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어려운 선택을 하려는 자녀에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아주실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더 이상 시시비비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에피소드

키워드를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딸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일까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줄여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몇 가지 인생관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관이다. 인생은 누가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예외 없이 다음에 세 가지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사신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골 대사고 요즘 소위 머리 좀 컸다고 하는 젊은이들, 뭐 저를 비롯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가 아담을 꿰을 때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이러한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려라. 내 인생 네가 살지 왜 속박을 받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좋다 나쁘다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라. 왜 종으로 사느냐. 네 인생 네가 살아라입니다.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내 인생 내가 살아야만 했죠. 그때부터 내 생에 내가 책임집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해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면 무거운 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윌입니다. 우리의 자리.

아이하려 함은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인생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피곤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며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 주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 하고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내 좋은 대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끝으로 세 번째,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누실까요? 내 안에 사느니.

아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며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얕은 신앙, 어린 신앙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더불어 살지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이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은 내 인생 누가 살아주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어린 신앙이 있고 끝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마귀는 내 인생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또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도록 나는 죽고 또 죽고 죽어 십자가에 옛 성품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삶.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전문지 포춘에요. 확실한 성공의 법칙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듣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경청, 이 경청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듣기에 대한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3분은 무조건 들어라. 2분은 공감하라. 1분 동안 내 주장을 말하라 였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5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 정말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라는 거죠.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또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경청이고요. 호감을 주는 방법도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은 성경 말씀도 생각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말이 앞서기보다 먼저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늘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경청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현재에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냥 그 상태로 있지 않고 거기서 위로와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현재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받고 지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진 삶의 습관이요 본능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그저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말을 아끼고

지혜로운 말로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넘어야 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은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중공군의 총소리가 탕탕탕탕 들려오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피난민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신비로운 안개가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고개차는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소양의 마라나타,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다 누우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충성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그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뇌와 인내와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빌포르드 감옥에서 춥고 캄캄한 지하 독방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육신은 쇠약해져 갔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극한의 공포와 고립감이 매일 밤 틴들을 옥죄듯이 힘들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신약성경 번역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비록 틴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흘린 수고의 눈물은 영국 전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틴들의 영적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 수억 명의 성도가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켰던 틴들 우리 순교자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 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앙모하는 자, 마코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배가 불타오르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자 한자 새겨넣은 성경책들을 강가에 던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건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육신은 그날 밤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셨지만 선교사님이 밤중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중에 뿌린 이 빛과 같은 말씀의 씨앗은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 믿음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당신께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틴 루터는 황제의 서슬퍼런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벽 안의 좁은 방, 사방이 정막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칠흑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병들었고 외로움과 영적 공격이 극에 달한 절망의 그 시간이었지만 루터는 그 어둠 속에서 펜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 안의 외로운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온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영적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이 루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밤을 지새우며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의 민중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떠올랐고 종교 개혁의 불길을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립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한 이 루터의 영적 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어둠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넘치는 축복으로 이 루터의 헌신을 풍성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날이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무더웠던 여름에 선선한 바람은 우릴 기분 좋게 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계절은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 내 영적인 삶도 이렇지 않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 내 영은 성장하고 있음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부영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머 스페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다양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눴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0: 제 주변에서는 뭐 어떨 때는 좀 날이 선선하고.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7일 0시 10분 부산, 부산 동부,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0: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기분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분 좋게 선곡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Prayer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이 찐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또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선선한 계절에는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열정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기에 오래 참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오래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담대한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조 우르차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패러슈트 밴드의 Comple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Right On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예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마냥 누워서 쉼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양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휴식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육체 회복이나 정신적으로 지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요. 또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렸어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럴 때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 곁에 와서 쉬면서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받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조금은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막다른 길 같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힘주시는 분, 또 앞에서 이끌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또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9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상황도 그러네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또 단절을 외치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복음 통일의 그 마음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마 깨어 계시다면 또 기회가 되시다면 자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남한 지역의 날씨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음이 만발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어떤 일에도 제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솟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을 만큼 아픔은 다 북한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13살부터 생선 바가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때 18살에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나설 때 저희 집에서도 8 식구 중에 5 식구가 아사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들이 나가서 뭐 두부밥 장사하며 인조고기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남편들은 집에서 술을 먹고 외상을 언니들은 그 남편들의 술 외상 가지고 빚을 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있던 밑돈의 돈을 다 언니들한테 넣어놔주고 제가 중국 가서 한 달만 벌고 오리라 결심하고 떠났던 길이 결국은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한족 남자한테 팔려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뭐 며느리로 뭐 이렇게 한 자녀의 엄마로 지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자기네 종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마냥 구경하러 왔을 때 자궁에 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치감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병원인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분가를 요청하고 살고 있을 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5월 4일이면 예정일인데 4월 26일 날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들어서 경찰차에 실어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한 뽐대는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해서 제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기쁨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엄마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낳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사가 목 눌러 죽인 거예요. 그목 눌러 죽어서 혀 갈아 먹은 갓난 아기를 다리 거꾸로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 아이라고. 그때 제가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선전대나 이런 데서 발성 연습을 할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절의 봄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꽃은 언제 피려나? 내 마음의 계절은 언제 찾아오려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항상 중국에 팔려가서도 그 향신료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밥을 쌀밥을 물에 말아 먹고 계란밖에 먹지 못할 때 배고파서 온 주제, 거지에서 온 주제, 뭔 가리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고 할때 저희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제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세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어. 나를 지켜줄 영도자가 없었다고 제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을 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동거인의 엄마가 저희 자기네는 딸이 필요 없대요. 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집하고 딸을 바꿔오래요. 7월 달에 태어났는데도 예쁜 이름을 지어준다고 눈 설자에 꽃부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내의를 잘라서 바느질해서 내의를 이렇게 만들어 입히고 그러다가 60일 되던 날에 어느 자매님이 저인데 아 자기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유모차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어차피 하나에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받으려고 제일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옆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20원 전부였어요. 그 20원의 가치가 중고 유모차라는 그 가격을 대비해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씨까지 써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날 알면 어느 마이 아냐고 왜내 이야기를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냐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예배 3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유모차 한 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신생아 용품이 가득 주는 거예요. 수입대 북한말로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저는 바쳤는데 신생아 용품이 플러스해서 더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예쁜 입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예쁜 거를 못 입히니까 아기도 안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남자애처럼. 근데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 머리를 민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남자애 같이. 그는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유모차를 실어 왔으니까 뭐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래도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던 자매님이 한 번쯤은 전화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오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내일 한번더 가보지 않겠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오, 갈래? 그러는데 안가 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본심이라는 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등에 아기를 놓고 자전거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5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전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내내 힘들었어요.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내 다리가 굽혀지고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되는데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춤지지 흘리던 내가 제일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입술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욱욱하고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채소대야에 조금 못 넘게 다 토한 거예요,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던 거예요. 그때 영적 기도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창세부터 저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실 게뭐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잡혀 나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 말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감사 100번으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주는 말하는 저 은사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까지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어디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희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덜 지난 아이지만 어린아이 품은 그 아이를 보면서 경찰이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기적같이 다시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력설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이변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이변을 하면서 혈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쉬는 쉬면 쉬는데 애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저를 아기를 놓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퇴원시켜서 등에 아기를 놓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저 같은 애를 던지고 제가 맨 땅에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내 품에 안겨놓고 정을 다 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가

오늘이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울까 하고 실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저 밑에서 버드덕 버드덕 대고 저는 맨 땅에 앉아서 뒤굴고 근데 갑자기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얻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너네가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정신 돌아서 다시 병원에 온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애가 등 뒤에서 활짝활짝 웃는 애를 보면서 본인도 12달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소아과 원장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부족을 틈타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강화하고 동부 전선에서도 추가 점령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중남미의 좌우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국 AI와 로봇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늘자 보위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를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 차이도 5%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 시즌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으며 항구도시 오데사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에서도 패트리어트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해 벨고로드에서 6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진격하면서 장기화한 전쟁의 소모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 끝에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멜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맞서는 야권 후보 유세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췄는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는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반면 밀레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사선에 도전하는 룰라와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밀레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국의 연간 상품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의 공급망도 긴밀해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개발 활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오픈 AI는 내부 평가 결과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목표만 주어져도 공격 방법을 스스로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의 사이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보안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뒤 다시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스트라는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 10개를 해결한 차세대 모델로 공개도 했지만 엿새 만에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

로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시험용 가상 환경을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공격 능력과 이를 막는 보안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과 국방 등 민감한 분야부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2억 7,821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61억 위안, 우리 돈 1조 2,8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과 고성능 범용 로봇,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기계 설계와 동작 제어에 강점을 가진 유니트리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딥시크가 결합해 낯선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말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최근 국채 발행 계획에서 향후 발행량의 증가라는 기존 표현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일본이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장기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을철 군입대를 앞두고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나타나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업소들이 가을 초모 대상자 명단을 군사동원부에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당 청년 동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들로부터 달러나 물품을 받고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대 대상자 명단 누락을 돕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에서 군사동원부에 제출된 명단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지자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보위기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에서는 뇌물을 받은 간부들과 이를 제공한 부모들이 보위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군복무 환경에 더해 러시아 전장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초모가 러시아 추가 파병을 위한 예비 절차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가을 초모와 추가 파병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대형 쌀 도매상인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는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실제 곡물 확보와 판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기존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해온 돈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족한 자금과 곡물 수매 유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존 쌀 도매상들은 농장과 생산자, 중간상인 등으로 이어지는 자체적인 메인망을 갖추고 있어 국가기관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곡물 관리 경험도 있어 판매되는 쌀의 품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곡 판매소 출범 초기에는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이 약 30%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격차가 5% 이하로 좁혀졌고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판매소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공급한다기보다 개인 장사꾼이 쌀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민일보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프로축구 선수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팬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단식도 가졌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7번은 구단의 대표적인 공격수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인데요. 지난달 말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강인은 구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 순간 발전하고 싶은 선수라며 새로운 팀에서도 100%가 아닌 120%를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을 겸손하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이강인이 과거 그리즈만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만 구름 가득하겠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3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 대구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5도, 신의주와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개성 31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7도,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남해 동부와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바다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활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문자 등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를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교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대접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셔야 하는 사람보다 커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적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죠.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 긍휼, 은혜, 강가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늘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산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복부수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실을 맺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

0: 전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나 돌아다 볼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각자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착 8개월 차,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을 모셔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 바로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지금 북녘 땅, 고향 땅을 떠나온 지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네, 선생님의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저희 기억 속은 저 조선에 떠나올 때 조선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매일과 같이 아우성 소리고 매일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체뿐이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 둘, 엄마가 아이들도 죽게 되는 것이 거기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거기서 더 살지 못했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겠지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을 벌어 먹이 짜고 중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팔려왔습니다.
1: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북한에서 보내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럼 계셨던 건가요?
0: 2001년도에 넘어서 중국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1: 그렇게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네,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0: 네.
1: 지난 시간을 저희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찌 이 시간에 다

0: 담아서 이루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의 가족분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선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의 무수한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북녘당을 또 지난 날을 다시금 바라보실 때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북녘당을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국 땅을 정말 구상을 건너 바다 건너 건너오고 건너 힘겹게 건너와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한다 해서 내가 올렸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도 나고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 공부를 하며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석기에 내가 그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 힘들게 온 것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0: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셨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럼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남한의 첫 발을 내딛으신 지 이제 막 8개월 차가 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 기도 제목은 그저 조선에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밝은 악기를 밝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지 않고 살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정착 생활을 잘하게 하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을 만나서 돈을 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돈도 보내주시고 매일과 같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 가운데 서려 있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우리 북녘의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1: 하나님은 우리 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개척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믿겠습니다.
0: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한 지점 지점마다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있는 찬송에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리고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눈물과도 같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그 눈물을, 기도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하여 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바로 알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참 진리와 참 자유의 오늘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할게요.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0: 지난 20일 개치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1: 개찌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개찌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2: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개찌렁이라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한국은
2: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1: 네.
2: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개찌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1: 북한에서도 바다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2: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하건 아니고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1: 아, 낚시할 때 쓰는 거.
2: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1: 그럼 한 통에 5,000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2: 네, 보통 보니까요. 개찌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1: 그렇게, 15cm요?
2: 네,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5,000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1: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많이
2: 그치, 맞습니다. 근데
1: 전자제품 네, 사가지고
2: 5,000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거죠.
1: 네.
2: 예, 한 잔 마시는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1: 맞아요.
2: 10분,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 수 있는 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서는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1: 그럼요,
2: 이 개찌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2: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 한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 일 없으니까 낚시를 하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1: 네.
2: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서는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1: 없죠, 없죠.
2: 아, 제가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1: 네.
2: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에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개찌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1: 네.
2: 그 제가 와, 막 너무 제가 막 취미에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싯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오. 그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 그 개찌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1: 네.
2: 그 옆에 이제 개찌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싯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개찌렁이 사다가 개찌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1: 어머.
2: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000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 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1: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2: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와.
2: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1: 어머.
2: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 봄 한 봄보다 좀 약간 큰 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1: 네.
2: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아,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전문가를 딱 만나셔가지고.
2: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네.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한두 개 예비인 게 아니라 한 번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그분이 지금 걸치는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하냐. 그 이야기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

0: 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네. 구배트라고 구배트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섬에 가면 낚시할 때가 꽤 많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1: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잘 돼 있죠. 네.
1: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0: 네,
1: 있으시고.
0: 바다 낚시요. 한번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네.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발둑지 같은 큰 이런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치라고 완전 고급어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잡힌대요.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계획을해서 같이 가자고 하긴 했어요.
1: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 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분들 보면 아,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네. 정말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1: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0: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1: 만나셔가지고.
0: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 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네.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1: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취미용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0: 그런데
1: 그렇죠. 벌목하는 것 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대동강의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0: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배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1: 네.
0: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네. 돼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 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 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배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곳 지정된 곳이 있어요.
1: 네.
0: 거긴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죠 장기
1: 네.
0: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어머, 막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이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1: 네.
0: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1: 아,
0: 네.
1: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0: 네.
1: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0: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기.
1: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네.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그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기도 먹고
1: 네.
0: 바다 모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도 먹고 또 탕도 먹고 그러잖아요.
1: 네.
0: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에 유명해요. 그 먹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반가우셨겠어요. 네,
0: 대동강 숭어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이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1: 그럼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0: 아, 부부간들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가보니

0: 부부관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관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여유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일 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0: 네.
1: 물고기를 주시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분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1: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에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1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 지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6시부터 비가 줄어들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의 하늘도 계속해서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3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

16.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0: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깊은 변화와 확신이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요. 자기가 보는 것을 얻게 되고 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성숙해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힘으로는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력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맺혀지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내가 매일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어제는 나를 지키시고 오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랄 때만 함께 하시고

못할 때는 떠나시는 분이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 기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쏟아질 때는 주님께 잘하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드는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듯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 아버지처럼 영원히 완전하게 진실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변덕이 죽 끓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게 하소서. 최대한 우직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벽할 수 없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조금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꺾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그곳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 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입니다. 나는 익은 곡식 위를 내리쬐이는 태양빛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고요한 아침에 깨어나실 때 내리는 점잖은 가을비입니다. 나는 원을 돌며 나는 새들을 받쳐주는 날쌘 하늘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앞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악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작은 일을 틈을 타서 큰 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은 말씀을 아는 데서 길러지지 않을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

주어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 의미를 아시죠? 이 라이벌이라는 말의 어원은 신의 개천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라부스라고 한다고 해요. 강이나 개천의 자원, 통행을 둘러싸고 싸우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라이벌이 존재합니다. 경쟁하면서까지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라이벌은 뭐 선의의 라이벌이라고도 하겠죠. 건강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라이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길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전신갑주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 네 글자입니다. 전신갑주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네 글자 남겨주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상한 마음과 피로를 씻어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소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거절할 것들을 알아보게 하소서. 오늘도 온 세상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 네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 네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 네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신앙이 약해서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흔들어보는 시험이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담긴 시험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했던 바로 그 시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시험받았던 것과 흡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끈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에 몰아내셨다는 원어적 의미는 아주 세게 밀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 몰아내시다가 영어 성경 번역인 sent out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마귀와 정면 승부를 벌이게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귀는 밑에 잔챙이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 중에 마귀,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가 직접 나오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창세기에 나왔던 첫 번째 아담에게 공격했던 마귀의 시험에 이어서 그 시험의 악한 것을 바로잡는 영적인 구속사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완전한 승리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능력이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 힘은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너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시키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돈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가난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물질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더 없어서 시험 들어요. 우리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물질은 매력적이죠. 힘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흔들려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는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또 흔듭니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옛날에는 초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점심 먹을 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점심 먹을 빵이 있겠느냐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크로스언트를 먹을 것이냐 베이글을 먹을 것이냐 그냥 바게트를 먹을 것이냐, 지금 이 고민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피로는 채워졌는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오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기본적인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레슨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집단 거린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였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라도 세상 앞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의식

직주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만나를 가지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렸지.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 안에서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영혼 속에 와야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만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요. 떡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선진국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로고스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word,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를 찍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깨고 부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변화시킨 그 틀 안에서 물질의 축복이 와야 이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말씀의 기초공사로 영혼을 다지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결코 굶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넘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한 인간을 순식간에 정치, 경제, 예술 어떤 분야에서 순식간에 탑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마귀는 세상적인 힘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는 야심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 마귀에게 십중팔구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 먹기 쉽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네 영혼을 팔아라.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worship,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죠. 반대로 예배가 죽잖아요. 영적인 저항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마귀가 아포하는 그 빠르고 쉬운 유혹의 길에 딱 걸리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마귀가 절하라는 말은 그냥 고개 굽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서 자기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향해 절하고 있는 거지. 마귀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마귀에게 예배 안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모든 시간은 마귀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반드시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느리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영광도 나중에는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자, 예수님께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가 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뜨고 싶어합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이 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여러분이 삶에서 높아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 높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서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성전 꼭대기가 기드론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서 도합 150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슈퍼맨처럼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시험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세상 앞에서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해라. 이것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이 불경기에도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지 이유예요. 이렇게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는데 명품 시장은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래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야. 무시당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뭔가 보여주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예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가시면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세상적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이 모여? 거기 건물이 얼마나 좋아?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오는 감동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시설을 보고 사람 숫자를 보고 좋은 교회를 판단한다면 우리도 세속화된 거지.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그런데 대단한 건 말이죠. 지난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어서 물리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탄이 역으로 먼저 자기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야, 정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의미는 비슷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실제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답하셨죠.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스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일단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마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누구를 위해 준 약속이냐 하면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보호하는 축복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시험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의 전체 맥락이 아닌 거대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수법이에요. 그들이 주제 성경 구절로 우리를 공략하는 구절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전체의 큰 숲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첫째는 성령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슈퍼파워를 쓰신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도 보고 이렇게 이기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과정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시험 받아서 이길 수는 없어요. 먼저 하늘이 열리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의 40일의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마치 전과 보도처럼 나는 금식해서 이렇게 휘두를 필요는 없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금식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한판 하려면 좀 한우 갈비로 좀 잘 드셔야 힘이 생겨서 하실 것 같은데 어찌 이 큰 전투를 앞두고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육의 전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을 굶기고 영을 살찌우는 이 금식을 통해서 육체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시면서 인간을 평생 괴롭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욕망에서부터 자유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검은 하늘나라의 용광로에서 아주 날카롭게 벼려질 것입니다. 이 마귀 검이 날카로워야 우리는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위대한 사역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어드벤처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뒷방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인 거죠. 새로운 교회 눈에 보이는 부흥의 뒤에는 수많은 세월의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합쳐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셋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학생은 시험관 선생님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내는 시험을 풀어야 되고 채점 결과에도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야, 너는 마치 자기가 시험관이고 내가 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셋업이 잘못됐다. 나는 너의 시험

0: 뼈를 풀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너는 내 밑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짓 그만하고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마귀와 인간적인 논리로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권위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런 논리로 토론하려 들면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꾸짖어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마귀는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권위로 압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탁 하고 뒤통수를 맞으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의 총사령과 루시퍼를 전장으로 끌어내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아, 마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올 마귀니까 처음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의 길을 꺾어버리는 영적인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광야에는 항상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이 뭐 토끼 이런 착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리, 전갈, 그런 도마뱀, 이런 독충, 이런 무서운 것들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 환경에 독소들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여기서 attended him 그랬잖아요. 이 말은 웨이터가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섬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독한 환경으로부터도 보호받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곳곳에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제압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전신갑주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도는 멈출 수 없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빛나는 오늘에서 전해드리는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전신갑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어갑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을 고치며를 하나님께 드리며 법과 계명은 쇠사슬이 아니라 좋은 울타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장을 고치며 우리 사이에 담장을 다시 세운다. 그는 모두 솔밭이고 내 쪽은 사과 과수원이니 내 사과나무들이 그쪽으로 건너가 소나무 및 솔방울들을 먹어치울 리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라고 말한다. 시에는 봄마다 무너진 돌담을 함께 쌓는 두 이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쪽은 사과나무, 당신 쪽은 소나무인데 무엇을 막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웃이 대답합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담장은 미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담장은 여기까지가 나, 저기부터가 당신이라는 다정한 표시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삽니다. 선이 없으면 사랑도 침범이 됩니다.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공동체가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질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길 위의 아이와 노인은 위험해집니다. 규칙이 없으면 약한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법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살리는 표시판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난간 없는 옥상에서 뛰어논다면 자유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더 넓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연은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이 자유롭고 싶다면서 줄을 끊는 순간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품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하늘을 납니다.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듣고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인문학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이렇게 네 글자를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오래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악당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제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길이길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한 손에 대양을 다른 한 손에 강을 맡겼으니 그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엄숙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의 통치를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우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철회할 것 같으냐? 한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짓밟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의 도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도성은 지나가는 낯선 자들의 약탈로 텅 비었고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축제를 선언하시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즐깁니다. 노하신 주께서 전투 중에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편이 되어 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광채를 앗아가시고 용사인 그를 욕보이셨습니다. 왕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9편 19절에서 5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입니다. 즉 그 시민권은 이후 천국에서 살 권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곧 그 삶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모양의 부딪힘이 있고 이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담을 타락해 했던 사탄의 세력이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시도는 높아지려는 것, 즉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분열을 조성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빠졌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거든 뜻을 합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 곧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럿이 모여 무슨 일을 할 때 부딪힘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겸손도 있어야 하나 본문에서의 겸손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란 사람의 죄를 양에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오신 목적을 진술하셨습니다. 곧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위해서 또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명이란 가도록 되어 있는 길입니다. 가라 하신 길과 하라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과 잣대로 덧칠하고 덮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이에 대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다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0: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목적을 드러내어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성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도 배고프고 피곤하고 채찍에 맞으면 아픕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하는 것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실 때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니 곧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그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류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 이는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바로 이웃은 죄값으로 죽을 자여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린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곧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이웃도 그렇게 살리라는 것이 주님 주시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누구며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는가를 말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잡초처럼 뚫고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교만한 사람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그를 밟아서 낮춘 다음에 소금처럼 절여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80쯤에 기력도 여지도 안 남았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펄펄할 때는 살인자로 만들어 광야로 내쫓더니 이제 다 기력 빠진 이 나이에 어찌 날 부르십니까? 그래서 난못 갑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확인될 때야, 아, 이제 됐다라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그의 겸손으로 우리를 구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 겸손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과 땅끝까지 함께하시며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국에 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1: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0: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1: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0: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에게는 깊은 영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를 이을 아이를 낳지 못한다.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은 딸딸딸딸인 집에 막딸, 막녀, 막순이 이런 이름을 붙겠습니까? 제발 좀 딸 그만 나오고 아들 좀 나와라.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 결국 여인에게는 저주였고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 아기도 못 낳을까? 가정에서는 늘 위축되지요. 그런데 한나에게 더 힘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버닛나의 조롱이었습니다. 버닛나가 격동케 하여 한나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버닛나는 한나의 아픈 곳을 계속 찔렀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을 한 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터집니다. 자, 그런데 버닛나의 이 격동과 함께 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되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버닛나가 더 한나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질투심에. 자,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그 깊은 상처, 그 빈자리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버닛나에게 대갚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그 상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쏟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아파서 통해했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사무엘은 엘, 여호와께서 사무 들으셨다. 샤마 들으라. 수동태로 되면은 들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한을 푸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박복한 여인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요, 어쩌면 사사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세우는,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낳는 기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요, 우리의 상처도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상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해결이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이 얼핏 마음이 괴롭다 하니까 어떤 뜻인지 느낌은 올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혼 깊은 곳이 쓰리고 따갑고 아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쓰리고 따갑고 아픕니다. 한나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따르는 자기 연민에 젖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처, 내 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남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런 괘씸한 짓은 하지 마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한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양보다는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한지를 보십니다. 한나는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께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물은 사람을 향한 원망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편아, 네가 씨 없는 수박 아니냐? 남편아,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기가 없지 않느냐? 남 탓하죠. 환경 탓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눈물은 남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한두 번 괴롭혔을까요? 아니요. 7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해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뭐하노? 네가 기도하러 가면 뭐하니? 기도의 회본들.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죄한 자인데 하나님도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데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분인나는 그렇게 따가운 말로 상처 주고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게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하는 길에도 뭐가 따라옵니까? 상처가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도하러 나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멋지다 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아니죠. 예배하는 길에도 뭐가 따라오냐면, 상처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 가시가 콕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고상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터져 나오는 아버지 내가 저것한테 이런 멸시를 상처 입은 사람의 그 기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아이 없는 아픔 계속 찔러대니까요. 게다가 남편 엘가나가 성경에 보면 한나를 매우 사랑했다 했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 하면 집에서 밥못 얻어 먹습니다. 얼마나 눈치 없는 말입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엘가나 편에서는 한나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나가 사랑받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까?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

사랑해줘도 이빈텅빈 가슴은 남편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져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가나의 위로를 보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참 귀합니다.

속여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자기 상처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상처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한테 이 방향이 바뀌면 결국 원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면 이 상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멋진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면 그 울음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그 탄식, 우리 상처, 믿음의 말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은 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오해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화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괜히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통회한 사람,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은 낭비되지가 않았다. 한나의 손에 들여진 눈물, 하나님 손에 들여진 한나의 눈물은 결국 사무엘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자, 11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아시죠? 서원 기도.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나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브닌나의 조롱을 막을 수 없었죠. 스스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힘없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아이를 생산할 수 힘도, 그리고 저 입만 열었다 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저 번인나의 조롱도 막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도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땅에 메인 것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좀 잊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동정해주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은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한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나가 들어가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친구야, 좀 만나자. 밥 한번 먹자. 그 사람들하고 막 썰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바 되어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셨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람들은 한나를 아이 없는 여인으로 봤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아이 없는 박복한 인생, 박복한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상처가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상처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온데 때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나만 얼룩진 인생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한나가 그랬다면 한나는 스스로 나는 맞아 박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될 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결국 자기 이름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 이름을 다시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존귀하고 빛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면서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갖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로 바뀝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동안 깨닫지요. 아, 이 아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을 붙잡고 아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엄마로 빚어졌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꿀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나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사사시대였죠. 성소는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나이가 들어 점점 흐려졌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정작 아들이 있어야 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히브리어 문법상 병치구문으로 있어야 될 것에 없고 없어야 될 것에 있고 이 기괴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또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의 시대로 전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깔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결국 한나의 태가 다친 것, 한나

한 여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닫게 하신 건 어쩌면 한나 자신에게는 참 고달픈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영적으로 영적 불임의 시대였음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한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다친 태를 가진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닫혀있는 시대를 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결국 우리 삶 속에는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턱 던져주실 때 이 숙제 네가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주시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문제가 서로록 풀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야곱에게 문제가 주어졌지만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난의 문제 왜 허락하셨는지 기도로 이 밤을 뚫은 사람이 그 해결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는 내지 못하고 끄끄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하지요. 이에 분인 나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이 제사장에게 또 상처를 또 받습니다.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말합니다. 15주를 보십시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소문에 앉아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을 읽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나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시대를 살릴 기도자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말씀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아픔만 보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던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결국 상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도의 이 놀라운 묘미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그리고 또 2장에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먼저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구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모든 것, 네가 구한 모든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절을 보면 한나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집에 돌아가라 이 소리 듣고 왔을 때 아기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집에는 여전히 분인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모든 수고하는 짐들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의 멍에 아래 내가 쉼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한나는 이미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는 내가 구했던 것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응답하세요. 하지만 기도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받읍시다. 기도 응답은 마음의 변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평안으로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인나가 막 격동해도 한나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상처가 제일 크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위, 존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과 권위와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다. 한나가 아들이 얻어서 기뻐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입은 영혼이 또 넘어진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기뻐했던 겁니다. 한나의 찬양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분인나의 그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나를 아이 없는 여인으로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시대를 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2장 10절에 가면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왕이 없던 그 시대, 10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기름 부은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한나의 눈물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쏟은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어쩌면 내가 눈물을 쏟아 흘리는 이 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가정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 꿇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마음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깨우실 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상처 자체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면 이 상처는 사명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상처를

0: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안비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 쏟아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연휴의 아침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몸도 마음도 기쁨이 샘솟는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자, 광복, 빛을 되찾는다라는 뜻이죠. 참 예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광복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